아수르 영원 트럼비야 나사스 요나 손지야스 와인에 비아라한테 싸우냐면 어찌야스 와인이 아니야 나이며 오나베 미바와님은 싸이야 미원이야 미니야

0: 바꿔냈소. 마우디에르소. 아니, 이어붙겠지.
1: 어도, 에와, 뭐, 저리. 니에 무예. 에냐, 뭐야. 어도, 냐, 뭐, 저래. 에메만, 호소. 담에디 니파. 아니, 아버, 뭐, 저래, 마카사. 남이 니도, 아. 메트세, 야, 와, 에지지. 아나, 카사, 에오소.